0: 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크시카츠, 덴뿌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카비, 멋대주! 오코소바, 마그레돈, 야키소바, 오코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, 멋대주! 타코야키, 하야시, 소바메시, 부테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 멋대주!
1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What did you?
2: Local. Local.
3: We are so
2: I'm ready to go global. 105.1 TMC.

0: 와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크시카츠, 덴푸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카지,
1: 롯데쥬!
0: 오코소바, 마그레돌, 야키소바, 오코노메야키, 스키야키, 유돈,
1: 롯데쥬!
0: 타쿠야키, 하야시, 소바메시, 부타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
1: 롯데쥬!
2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What did you?
3: You are listening to the best of Cebu music from the old.
4: You code of love.
3: To the new.
5: Sayang kong LDR.
3: 105.1 TMC. The best of us.

0: 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쿠시카츠, 덴뿌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카비,
1: 멋대쥬!
0: 오코소바, 마그레돈, 야키소바, 오코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,
1: 멋대쥬!
0: 타쿠야키, 하야시, 서브메시, 부타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
1: 멋대쥬!
2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Botteju!
3: 105.1 TOPS Media Center, broadcasting from over 2,000 feet closer to heaven at TOPS 105.1 TMC.

0: 와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크시카츠, 덴뿌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카비, 멋대쥬! 오코소바, 마그레돈, 야키소바, 오코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, 멋대쥬! たこ焼き, 하야시, 소바메시, 부타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 멋대쥬!
1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What did you?
2: 105.1 Tops Media Center, broadcasting from over 2,000 feet closer to heaven at Tops 105.1 TMC.

0: 와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크시카츠, 덴뿌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카비, 멋대주! 어쿠소바, 마그레돈, 야키소바, 오코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, 멋대주! 타쿠야키, 하야시, 소바메시, 부타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 멋대주!
1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Botteju!
2: You are listening to the best of Cebu music from the old.
3: Your coat of love.
2: To the new.
4: Sayang kong LDR.
2: 105.1 TMC. The best of us.